근데 일단 농라연 메우리의 팬미지난 89 메르야가인데 그룹은 나네네가데 브라더스 메구나야 어리산도 디사야 아야가라고 이런 나타인가이 에이트비 모노와 데미니싱가이나 건 워와 이언 메우리의 팬미지난 89 다메란데 다바간타이에 맨남타바니 공라메예이 본데 이탄디기데 다가가 메우리의 마이터로나 고임 이나난 남타인와게 메아간완나 고암 까타베스 Ate ime ton pun na u studio kai kin wa ki me karawan na ko a wuwam aniniam tera pa ko na kukurei a na kurai na pakanwan am tawa na wayo. Sinangan de idi shiran me kun anata koran.